여기 군말라우베. 온줄 바라신나 바라신나 줄 마르팔 바라 악세링 바라신나 악냐가 바라신나 악내신 지겐 바라신나 마르팔 바이오 만처